0: 오수건으로요 탄도 사탄대요 타바사 하다보고 응요 다대요 너부터 사던요 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교고 다도도 드라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Hello Argentina, enjoy listening to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, pallamano per passione.